0: 아래 쪽단 스톱 보러 가야 돼. 놀아
1: 왔으면 스톱 보러 가야지. 미안도야. 야, 너 왜 기냐뽀?
0: 디스라클 라민 야말.
1: 소파 고야 그라 그나.
0: 저블럭 아무 아빠네 너.
1: 야, 올라 이기 렘모 이기 야.
0: 오라 오라 오라 먹으래. 탕안구 양 탕안 놀아.
1: 디니 캐나 다지 놀아.
0: 탕안 생기 양.
1: 어빠 이기 양.
0: 이기 간 디노 랑 타올모. 예미 버지 야 양. 다피 아직 kapan 죽게 해 양.
1: 아빠 또 양 gue mikir kui.
0: Aku pengen gue kue keliling dunia.
1: Aku bayang deh, ra tau yang.
0: Moga-moga ade iso ning luar negeri ya bar kia sugi terus ning luar negeri aku.
1: Amin.
0: Amin. Jauh keliling ya. Happy visit.